0: 비누다.
1: 바다나 비누다. 바다나 비누다. 바다나 비누다. 바다나 비누다. 바다나 비누다. 바다나 비누다. 바다나 비누다. 바다나 비누다. 바다나 비누다. 바다나 비누다. 바다나 비누다. 바다나 비누다. 바다나 비누다. 바다나 비누다. 바다나 비누다. 바다나 비누다. 바다나 비누다. 바다나 비누다. 바다나 비누다. 바다나 비누다. 바다나 비누다. 바다나 비누다. 바다나 비누다. 바다나 비누다. 바다나 비누다. 바다나 비누다. 바다나 비누다. 바다나 비누다. 바다나 비누다. 바다나 비누다. 바다나 비누다. 바다나 비누다. 바다나 비누다. 바다나 비누다. 바다나 비누다. 바다나 비누다. 바다나 비누다. 바다나 비누다. 바다나 비누다. 바다나 비누다. 바다나 비누다. 바다나 비누다.